0: 온 가족이 이사기를 존중하며 진행하는 걸 보면 참으로 대견하다 싶습니다. 철저한 신앙생활이 몸에 배어있는 부모의 영향으로 쌍둥이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읽으며 자랐습니다. 아직 어린 쌍둥이가 나에게 종알거리는 말을 들으면 크나큰 위로가 됩니다.
1: 할머니, 하느님이 우리 가족을 많이 많이 사랑하셔서 예수님하고 같이 살게 해주셨어요. 이삭이 형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요? 예수님 오른쪽 눈이랑 왼쪽 눈이 되어줄 거예요.
0: 이삭이의 사고를 겪으며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와 고생하던 사위는 건강을 회복하고 본당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딸도 쌍둥이를 보내주신 하느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하느님께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딸의 가정에도 야훼 이레를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이삭이를 간병하면서 큰 자산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올해로 신앙생활 60년차 74세 할머니지만 성서 100주간 모임을 하면서 생명의 양식을 얻고 숨쉬는 순간들이 기도가 되길 바라며 살아갑니다. 하느님 안에서 에너지를 얻은 나는 군산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삶은 말씀과 기도와 봉사가 삼위일체되어 살아보렵니다. 장애인이 있는 많은 가정이 주님께서 주시는 야훼 일의 축복으로 행복해지기를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이삭이를 간병하던 시절 병원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삭이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나 일반 병실에서 잠들어 있을 때면 나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바리사이에서 하신 말씀이 나를 꾸짖기도 했습니다.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고통 속에 하느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되니 나는 부자가 된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1: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0: 지난 날 무심코 흘려보냈던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앞으로는 언제나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는 것이 이렇게나 좋다니. 이삭이의 사고가 아니었다면 몰랐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삭이가 입원했던 병원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하게 된 것이 야훼 일의 축복입니다. 모든 치료가 끝나고 죽음을 준비하는 말기 암을 앓고 있는 환우들과 지내면서 내 앞날을 바라보기도 했으니까요. 죽음은 삶의 완성이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영적으로 위로하던 나지만 막상 코앞에 닥친 죽음 앞에서 환우들을 얼싸안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힐링 신앙송 봉사를 할 때에는 이삭이에게 동화를 읽어주고 동요를 불러주던 추억이 되살아나서 환우들이 이삭이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말벗 되어드리기 봉사를 할 때마다 환우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는 고백을 듣기도 했습니다. 나는 많은 환우들에게 대세를 주면서도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참 행복을 누렸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계신 환우들을 한 분이라도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게 나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1: 제 전화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언제라도 마음이 결정되면 연락 주세요.
0: 세례받기를 망설이는 환우들에게 명함을 주고 오면 한밤중이나 새벽에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대세를 주고 장례 예절도 안내해 주면 가족들이 신자가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1: 내가 너희에게 명령

0: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1: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넘길 때 함께 해준 벗도 많고 스승도 많았지만 우리 주님 한 분을 만난 것이 생애 최고의 행운이자 인생 마지막 혁명이었습니다. 어디든 주님 손만 잡고 간다면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이토록 큰 은혜를 혼자만 누리기가 아까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 사랑을 전하느라 바쁩니다. 호스피스 병동 환우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일상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병원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열심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그날까지 야훼 이레 하느님을 체험한 믿음 하나로 환우들을 위해 봉사하리라 다짐하면서 타임머신을 타고 18년 전 기억 속을 여행해 보았습니다. 그때 이사기를 간병하면서 쓴 시 한 편으로 이 글을 마칩니다.
0: 이삭을 위하여. 이삭, 너와 나의 만남은 내 삶 속에 가장 밝은 빛이었지. 네가 무럭무럭 자라며 이쁜 짓 한 번 할 때마다 너의 밝은 빛은 내 마음 속에 환하게 퍼져나갔단다. 풀밭에서 사마귀를 잡았다고,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을 주었다고, 경이롭고 신기해하던 너의 맑은 눈동자가 지금도 내 마음에 가득히 차오르는구나. 고작 여섯 해를 살고 사고를 당했을 때 나는 내 밝은 빛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이사가, 빛은 여전히 있단다. 반면에 어둠은 빛의 부재일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란다. 헛된 어둠에 매이지 말고 여전히 있는 내 빛을 비추렴. 살아가면서 빛이 없어졌다고 느껴지거든 너 스스로 빛이 돼봐. 너의 삶이 하늘 아버지의 가장 좋은 선물이야. 사랑하는 이삭, 모리아 재단에서 분향같이 올리는 기도의 향기 속에 곱게 곱게 자라렴. 하느님이 심어주신 하늘 씨앗을 충실히 가꾸는 하늘 사람이 되어주렴.

0: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TW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P 로우 공중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의 주요 은행인 웨스트팩이 일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한편 장기 고정금리는 인하했습니다. 지난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관련 주식들이 한꺼번에 흔들렸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 전남 등 호남권과 충청권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1: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0: 위치하고 있습니다.
1: 365일 건강하세요.
0: 365 헬스.
2: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인도주의 지원보다 전쟁 자금이 더 쉽게 확보되고 있다며 전 세계에 기와태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이런 상황은 운영상의 미비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정치 도덕적 우선순위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교황청에 따르면 레오 14세는 이날 로마에 있는 UN 세계식량계획 WFP를 방문해 원조와 개발 사업은 이해할 수 없는 정치적 결정과 왜곡된 이념적 시각, 관세 장벽에 가로막히지만 무기는 그렇지 않다며 분쟁은 기아보다 더 쉽게 지원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FP 예산은 작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미국이 해외 원조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약 40% 급감했습니다. 미국이 최근 WFP에 8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기금은 과거와 비교하면 여전히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교황은 기아는 인도주의적 우려를 넘어서 사회적 결속을 약화하고 분쟁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강제 이슈도 부추킨다며 전 세계의 지원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의 주요 은행인 웨스트팩이 일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한편 장기고정금리는 인하했습니다. 24일 오늘부터 적용되는 변경 내용에 따르면 웨스트팩의 일반 6개월 고정금리는 기존 4.49%에서 4.69%로 0.20%포인트 인상됐습니다. 1년 일반 고정금리도 4.59%에서 4.79%로 올랐습니다. 반면 3년과 4년 일반 고정금리는 각각 0.20%포인트 인하돼 5.89%와 5.99%가 됐고 5년 일반 고정금리는 0.30%포인트 낮아져 6.09%로 조정됐습니다. 자기자본 비율이 20% 미만인 차입자는 저자본 추가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번 조정은 뉴질랜드 최대 은행인 ANZ가 이번 주 초 도매금리 하락을 반영해 일부 고정주택 대출 금리를 인하한 데 뒤이어 이루어졌습니다. ANZ의 개인금융부문 총괄 그랜트 너키는 미국이 이란과 평화협상에 나서면서 글로벌 상황의 영향으로 도매금리가 다소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웨스트팩 역시 지난주 일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한 바 있습니다. 한편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지난 5월 28일 공식 현금 금리를 2.25%로 동결했지만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시사했습니다. 다음 OCR 결정은 오는 7월 8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신 원뉴스 패리언 여론조사에서 노동당과 국민당 모두 지지율이 하락한 가운데 노동당은 5%포인트 급락했고 국민당은 2021년 이후 처음으로 20%대 지지율에 진입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당은 더 오퍼튜니티즈 파티 TOP로 지지율이 4.6%까지 상승하며 국회 진입 기준인 5%에 불과 0.4%포인트 차이로 접근했습니다. 만약 이 수준을 유지하거나 지역구 의석을 확보할 경우 창당 이후 네 번째 도전 끝에 국회 진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노동당과 국민당의 합산 지지율은 61%에 그쳤습니다. 이는 뉴질랜드가 혼합 비례대표제를 처음 도입한 199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결과는 지난 4월 조사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노동당, 녹색당, 테파티 마오리로 구성된 좌파 진영은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반면 현재 집권 연립 정부는 정권을 잃게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좌파 진영은 총 64석을 확보하는 반면 국민당

0: 민주당, 뉴질랜드 제1당, 액트당으로 구성된 우파 진영은 60석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는 테파티 마오리가 현재 보유한 6개 지역구 의석을 모두 유지한다는 전제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당이 여러 논란과 어려움을 겪어온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뉴질랜드에서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이혼이나 별거를 결정한 부부들이 경제적 이유로 함께 거주를 이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혼 코치 브리짓 잭슨은 최근 많은 고객들이 관계는 끝났지만 집을 처분할 여력이 없어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높은 실업률과 경기 침체로 인한 재정적 압박이 부부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집값 하락으로 인해 매각 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주택가격은 정점 대비 약 16%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자문업체 스코럴의 데이비드 커닝햄 최고 경영자는 실제로 별거 후에도 집을 팔지 못해 함께 거주하는 부부 사례를 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향후 집값이 큰 폭으로 반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 수준의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코탈리티 자료에 따르면 자가주택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동하는 거래 비중도 과거보다 감소했습니다. 이는 많은 집주인들이 손실을 우려해 매각을 미루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침체가 단순히 부동산 문제를 넘어 이혼, 별거, 주거이동 등 개인의 삶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 I have a dream.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다이나스픽.
0: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최신 원뉴스 베리언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동당은 37%에서 32%로 5%포인트 하락했으며 국민당도 30%에서 29%로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크리스토퍼 럭슨 대표 체제 이후 베리언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20%대 지지율을 기록한 것입니다. 정체 정당 지지율은 노동당 5%포인트 하락한 32%, 국민당 1%포인트 하락한 29%, 녹색당 2%포인트 상승한 13%, 뉴질랜드 제1당 1%포인트 상승한 11%, 액트당 1%포인트 하락한 6%, TOP 1.3%포인트 상승한 4.6%, 테파티 마오 변동 없는 2% 그리고 미정 무응답 14%입니다. 이를 의석수로 환산하면 노동당 41석, 국민당 37석, 녹색당 17석, 뉴질랜드 제1당 15석, 액트당 8석, 테파티 마오리 6석으로 총 의석수 124석이 되며 좌파연합 국민당, 녹색당, 테파티 마오리는 64석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으며 우파연합 국민당, 뉴질랜드 제1당, 액트당은 60석이 되어 정권을 잃게 됩니다. 총리 선호도에서는 크리스토퍼 럭슨 18%, 크리스 힙킨스 16%, 윈스턴 피터스 10%, 클로이 스와브링 6%, 데이비드 시모 4%로 나타났습니다. 양대 정당의 지지율 하락은 군소 정당들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녹색당 2% 상승한 13%, 뉴질랜드 퍼스트 1% 상승한 11%, 액트당 1% 하락한 6%, 더 오퍼튜니티스 파티 TOP 1.3% 상승한 4.6%, 테파티 마오리 2% 변동 없으므로 특히 TOP는 국회 진입 장벽인 5%에 근접하면서 가장 큰 수혜자로 평가됐습니다. 또한 투표할 정당을 결정하지 못했거나 답변을 거부한 유권자로는 14% 차지했으며 이전보다 5%포인트 증가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군소정당인 기회당 TOP의 웡 대표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당 지지율 상승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TOP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3~4%대 지지율을 기록하며 창당 이후 가장 주목받는 시기 중 하나를 맡고 있습니다. 웡 대표는 RNZ 인터뷰에서 유권자들이 기존 정당들에 대한 불만을 느끼고 있으며 보다 실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대안을 찾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TOP가 주택 문제, 세제 개혁, 경제 생산성 향상, 기후변화 대응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당대표에 취임한 웡 대표는 TOP의 세대교체와 이미지 쇄신을 추진해왔습니다. 당은 토지 보유세를 통한 주택시장 개혁, 시민의회 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뉴질랜드 의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당 득표율 5%를 넘기거나 지역구 의석을 확보해야 합니다. 최근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TOP는 아직 이 기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웡 대표는 많은 뉴질랜드 국민들이 현 정치권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며 TOP가 그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 지지율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당의 정책과 방향성에 대한 관심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TOP가 실제로 5% 장벽을 돌파할 수 있을지가 올해 뉴질랜드 총선의 주요 관전 포인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제1당 대표 윈스턴 피터스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수정되지 않을 경우 찬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5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을 완화,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파이크 리버 참사 이후 강화된 직장 안전 규제를 일부 되돌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노동계와 유가족 단체는 노동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피터스는 과거 파이크 리버 참사를 언급하며 안전기준 약화가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법안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으며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노동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측은 이번 개정이 규제를 단순화하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법안은 현재 2차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녹색당과 노동당은 해당 법안의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교육평가원

0: ERO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정규 학교를 떠나 대안 교육 환경으로 이동한 학생 수가 두 배로 증가해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약 6천 명은 통신학교, 2천 명은 대안교육기관에 등록했으며 특히 중학생 연령대의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특징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교육평가원은 현재 교육 시스템이 학습이나 행동,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학생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가 학생 유지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위험군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일부 학교가 많은 학생을 대안교육으로 보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낮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취업률 저하, 복지 의존 증가, 범죄 위험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마오리 학생, 그리고 학습 또는 행동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대안교육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교육평가원은 모든 학생이 어디서 배우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2: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1: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1: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2: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1: 국제뉴스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관련 주식들이 한꺼번에 흔들렸습니다. 특히 마이크론은 13% 넘게 빠졌습니다. 어제 한국 증시가 급락한 충격을 거꾸로 받은 걸로 해석됩니다. 뉴욕 증시에서 첨단 기술 회사 중심 나스닥 지수가 2.2% 급락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급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세계 3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과 다른 주요 반도체 회사인 샌디스크 모두 13% 이상 폭락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반도체 회사들 주가를 종합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7.9% 하락했습니다. 어제 한국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크게 떨어진 영향을 그대로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동안 인공지능과 반도체 관련 주식이 오르다가도 투자가 과열된 건 아닌지 실제로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지 주기적으로 불안감이 퍼지곤 했는데 같은 일이 반복된 겁니다. 오늘 국제 유가는 배럴당 $80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란 전쟁 이후 최저치까지 내려왔지만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이 유가와 큰 관계없는 첨단 기술 회사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반사 이익은 적을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진전 속에서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흐름 회복 조짐이 나타나면서 국제 유가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 하락했습니다. 이날 ICE 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7달러 8센트로 전장 대비 1.05%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를 선물 종가는 배럴당 73달러 21센트로 전장 대비 0.88% 내렸습니다. 브렌트유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전날인 2월 27일 이후, WTI는 3월 2일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시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이 얼마나 빠르게 정상화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날 초대형 유조선 세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고 일부 선박들은 위성 추적 신호를 켠 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는 걸프 해역에 발이 묶였던 선박 수백 척과 선원 1만 1천 명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0: 대피시키는 대규모 작전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미 정부가 이란의 60일간의 제재 유예를 발표하면서 이란산 원유 공급 차질 우려도 완화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전쟁을 사실상 끝낸 가운데 미국인 4명 가운데 1명 정도만이 이란과의 전쟁을 비용을 지불하거나 희생을 치를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통신과 입소스가 18일에서 22일 미국 성인 남녀 1,262명을 상대로 실시해 지난 23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24%만이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 비용을 치를 가치가 있었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미국이 전쟁 이전과 비교해 더 강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23%에 그쳤고 그보다 더 많은 35%의 응답자는 미국이 전쟁 전보다 더 약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지난 4월 기록한 집권 2기 최저치인 34%와 어깨를 나란히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 전남 등 호남권과 충청권의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는 최대 300조에서 4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양사는 이달 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토공간대전환 민관합동회의에서 지방투자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세부안을 조율 중입니다. 당초에는 패키징 등 후공정 중심의 투자가 예상됐지만 웨이퍼의 회로를 형성하는 전 공정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투자 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5국 3특 국가균형발전전략과 남북권 반도체 벨트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반도체 특별법 시행도 앞두고 있어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이 지방으로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69원 74전, 한국에서 보낼 때 878원 44전, 한국에서 받을 때 861원 05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남부지역으로 비가 확산되고 있으며 아침에는 곳에 따라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저녁이 되면서 점차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북동풍이 강하게 불어 바람이 다소 거세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목요일인 내일은 곳에 따라 소나기가 있겠으며 아침과 오후에는 비교적 지속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바람은 북풍 계열이 불다가 오후에는 강한 남서풍으로 바뀌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에는 이선재, 아나운서 김춘선이었습니다.
2: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3: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1: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TWOA 비즈니스, 에드킹덤 컬리지 다네무라, 전망 좋은 창, JMP

0: KCR 게시판입니다. 더 피아노 바 안내입니다. 뛰어난 피아니스트 로빈 켈리와 제이슨 테 메테가 어떤 곡이든 완벽하게 연주할 준비가 되어 있고 매일 밤 다른 진행자가 등장하는 이 심야의 놀이터는 카바레 스타와 관객이 함께 어우러져 즐거운 흥겨움을 선사합니다. 무료 입장이며 6월 24일 오늘 수요일부터 6월 27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서 11시 55분까지 The Civic Corner of Queen Street에서 있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안내입니다. 5세 이상 어린이를 위한 무료, 재미있고 교육적인 방과 후 프로그램입니다. 공예 미술 및 STEM 활동을 제공합니다. 사정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STEM 활동,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만들기, 코딩, 과학 실험을 결합한 활동입니다. 간단한 가정용품 제작부터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복잡한 공학 과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6월 29일 월요일 3시 15분에서 4시까지 아본데일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서부지역 노선탐험 웨스턴 라인 익스플로러 안내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오클랜드 서부노선을 탐험하는 무료 어드벤처에 참여해보세요. 핸더슨역에서 어드벤처 지도, 연필, AT 홉카드를 받으시고 기차를 타고 내리며 지역 명소를 둘러보고 재미있는 활동에 참여하고 스탬프를 모으시고 도보, 휠체어, 편리한 기차를 이용해 나만의 속도로 여행하는 특별한 경험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6월 28일 월요일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핸더슨 트레인 스테이션 핸더슨에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1: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